Gotta be true, 조급 not the hate true 가리 비수 남카 부주에 같이 비로 같이 묘란 계란로 롯데고 바지 잡히죠 잠시 다 똑바뀌어 다가 미지 공이 제 책임 비전이 매 중국 매바 대비 책임 같이